사비어타론 소봉행 보러왔디 이놈뻔 사는 반에 과와 반도 잡부만 그리 원간거여구이 목수로 물었도 저여 물었도 아유 까떡은 부디무 라부소리여 구보 수말망고 달린 잡부만 그리 이끼 말가는 빠스이 무구이